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

사랑했다면서 널 잡지도 않은 내가

제가 여기 지배인하고 좀 친합니다.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더니 그러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. 나가실 분은 언제든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. 거기 핑크? 거긴 좀 앉지?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. 저한테 재밌게 해달라 그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노래라도 부르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떨립니다. 오늘 너무 긴 하루를 보낸 그녀가 잠시나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

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흑장이에요.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도 저녁 9시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감기가 안 났어요. 목소리 들리시죠? 네, 감기가 이래갖고 목소리가 이래서 멘트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여러분의 신청곡만 받도록 할게요. 신청곡은 다섯 곡까지 괜찮습니다. 네, 신청곡 전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.